한정 아산토 한정 아산토 한정 아산토 Against the white noise more torturous than silence 한정 아산토 한정 아산토 Punching asymptote against a white noise more torturous than silence. Punching asymptote. Punching asymptote.